얼굴 집이다라도 엠라스의 릴롤로. 네, 미스터 진행과 선뜻한 하리 라이어. 먹이들 그 누워 디그맨의 박일이 잠양크 디가. 근데 벌써 뭐 나서는 게 뭐로 한도. 스포츠를 이자. 하리 라이어 아이디 아드하. kita juga nak ucap tahniah juga lah kepada ibu ayah kita, kepada saudara kita, adik-beradik.